0: 活捉黄白头，
1: 活捉黄白头。
2: 司令，走。
0: 活捉黄白头，
1: 活捉黄白头。
3: 为老百姓报仇，
1: 为老百姓报仇。
3: 你们跟我去那边说，
4: 是
0: 活捉
3: 活捉黄白头，
1: 活捉黄白头，
0: 黄白头，
3: 活捉黄白头，
0: 听老百姓
1: 报仇，老百姓报仇，
0: 活捉黄白头，
3: 黄白头，
0: 为老百姓报仇，
3: 黄白头。